0: 준비나 빠이 나이 따라 막 가려면 호련을 비추면 하면 먹고도 안 들산했대 딴데 보내면 힘든 사람은 가게 내놔서 빌 원투 급이 딴데 그리 스텝 버터를 찬스 맞추다게 나는 그닥게 내게를 모노 호소 원어서 고노 기미보 입보 흠이 다세바오 도노 토리코 유래대 오도라스 고노 마쇼
1: 댄스로
0: 시간함이 붙어 맞추 마쇼
1: 댄스로
0: 오래되지 마이 소란 마쇼 따로
1: 댄스로
0: 유메노
1: 댄스로
0: 유래로
1: 댄스로
0: 맞추기 맞추와 비타 마쇼
1: 댄스로
0: 오모시롤 모두 프리담을
1: 댄스로
0: 요런 거 비타노 신메를 마쇼
1: 댄스로